0: 가소리 보게 상당히 늦잖아요. 나란즈 남규 영자 현지기다 동해를 지대하듯이 되지 야야 또 치나 롤로브로 왔지 중앙인 뭐 이르잖아요. 롤로브로 왔지 그 가로 왔지 세드로 왔지 나 중전 뒤에 나란즈 남규 영자 앞에 세드 매배 다 깨가 나시 동해 지대하듯이 뒤에 세드 여러지 가소다 차대가 그래서 근데 이번 인도산에 따오 그러니까 대시하고 돼. 자, 너네 이번 인도 따 니다 자와로데 되게 쉬운 날씨리 처지는 댄싱 차대 하래. 처지는 랑시브 집에 진진되게 댄싱다 배 직접 니누르 채니 따 뒤에 아주 강해도 차대기 하래. 자, 두 다다 봐도 나란주 니그 유리야. 랑시브 집에 진진되다. 아니 다도 집에 댄싱이 붙대. 왜 뭐냐라 왜 가서도 민주의 용중 미시의 도치랑 차지 난수 줄이야 대도 봐 댄싱다 진진이 붙대 라당 대체 직접 찍이 대체 다 누스 대대기야 자 드디어 이번 인도산에 다 대인 대불이야 다 민주의 신도 동해 망구지 세도 마시는 용거야. 동해문구시 세도 보시는 영대야 이를 통해서 더동안에서 차단과 관계 동해 내배 쇠시 다 대대야리 중원인 말이야. 그래서 니네 인부 인도 다 다 두 달에 가서 그래 지금 예배 싸워로 돼 근데 랑지문 집에 진진 인부다 대문 집에 댄진 인부다 세주 쇠시 세주 춘 뭐죠 춘이 중원 다 대래야 다 삼수당구야
1: So even from the point of view of this single lifetime alone, we will notice that many of the sufferings that we experience, that we encounter, are in actual fact our own creations, you know, human-made. And these human-made sufferings, to a large extent, can be either eliminated or at least reduced by adopting certain changes in our attitudes, and perceptions of the world, and so on. And also, so through transformation of consciousness, it is possible, transformation of attitudes and consciousness, it is possible to reduce and in some cases, totally eliminate much of these human-made sufferings that we face. However, there are some aspects of our suffering which, from a conventional point of view, are thought to be insurmountable, and these are also recognized as being some kind of natural suffering, such as the suffering of aging, death, and so on. And these, other than you know, accepting these, there is one cannot really prevent them or eliminate them from a conventional point of view. However, from if you view it, even the second category of suffering from the Buddhist point of view, then one will, the Buddhist, from the Buddhist point of view, these are recognized as consequences arising from an undisciplined state of mind. So in actual fact, these are not really innate qualities of the mind. These are not, the mental afflictions and do not represent the innate nature of our mind. And therefore, by cultivating the antidotes which directly reveal the delusory nature, the deluded nature of these mental afflictions, which is through the generation of insight into the nature of reality, which is emptiness, then one will be gradually able to diminish their force and through this way recognize that even these mental afflictions are rooted in a state of mind which is not the essential nature of mind, but rather diluted, and it is adventitious. So, from this point of view, we can from the Buddhist point of view, in some sense, even these what are regarded as insurmountable or unavoidable natural sufferings, also there is a possibility of bringing about an end to these. So. The point I'm making is that at the root of many of our sufferings lie

0: 다 가서 차라 다 민자와 여래디 이네 가서 제 간에 아니 가서 제 정신도 나야 믿어 봐 기모다고 아니 군조 신이 소소 만져버려 여대스 다 되게 따와도 손 너나 쉬어서 된주고 동안 세야겠다 따와도 손이 말해 다 따와 뒤치 다음에 왜 따와서 뒤치 진리를 다 따와 뒤 아니 탑기 좋아다 제베 관에 고민도 자네 파르도 침벌 쭉 다음 탑기 파르도 침벌에 이시 파르도 침벌에 내가 그래 너는 파르도 침벌이나 내 탑기지 파르도 침벌 어디 내게 파르도 침벌 두 강이야 파르도 침벌 와다 시부디 내네 뒤 배지 실기 파르도 침벌로 독재 시벌 배지 임보이다 내 야옥스 정부들이 배지 임보이 어디 내를 보다 파르도 침벌 쭉 파르도 침벌 쭉 파르도신부 쭉 제베 제부 아니 서주 림지 제베 탈 라나메베 정수도 주문되바 이노 다 되잖아 아들 시험하다 보는 신기 우마베 로빈 첨부 드즈나 디지털이 디지털이야 아니 예 냐랑기 최지람이 아니 또보 예수미 아니 또보 메송게 아라 간다 드리기 시범에 더 첨부 예바리 다가는 신기 아니 다미니레 차라 시바다 미시바 아니 타녀도 랑세 시바다 미시바 다 딘제면 딘제기 민자와 민자의 차벌 연구요하래
1: Next is the Bodhisattva vehicle. Here we read the following. The view of those who have entered the vehicle of the Bodhisattva is as follows. All phenomena of thoroughly afflicted and enlightened classes are on the ultimate level devoid of intrinsic nature, while on the conventional level they possess their individual characteristics in a clearly distinctive manner. So this particular sentence explains the philosophical viewpoint of the middle way school, which represents the Bodhisattva's philosophical standpoint. And historically, among the commentators on Nagarjuna's teaching on emptiness, they emerged broadly two distinct approaches. On the one side are great masters like Bhava Viveka, Haribhadra, and Shantarakshita, who came to Tibet, and Kamalashila, all of whom, while rejecting the notion of true existence on the ultimate level, they accept some notion of Svabhava or self-nature on the conventional level. On the other side are commentators on Nagarjuna, such as Buddha Palita, Chandrakirti, and Shantideva, who rejected the notion of self-nature.
0: Self-nature is what is it? Rangshin.
1: Rangshin.
0: Sawasai Tsini. Lenshishawa Chu Tsini Tsia, Rangshin Tsungwarwa. Tanya do Yorba.
1: So they reject. His Holiness was disputing my use of the word self-nature to translate for Svabhava because, by rejecting Svabhava it is sometimes translated as intrinsic being or self-nature or own being or it's translated differently by different translators, of course. So by rejecting self-nature or Svabhava, as His Holiness points out, they are not rejecting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phenomena. For example, solidity is the defining characteristic of earth element.
0: Tanya do Ranze, Shaji Shigurde, in a sick Ranshimedes, Sigsundua. Tadana Shigia,

0: So first we will perform the ceremony for generating the awakening mind.
1: 세상 되게 안 돼. 이 캠블 멘젤 피우고 있으면 웃으시면 되게. 다 멘젤 피우는 줄 그래야.
0: So earlier the Kempo has been insisting that he would like to make a mandala offering. So maybe this is the right time for him to do so.
1: 다 그죠? 딱 그래도 숙제식을 넣는 거 말해. 숙제식을 넣으셨나? 꾸지였어, 이제 과연에. 왜 되게 안 돼? 꾸지였어, 사람 좀 봐요. 이